0: 사녀구나. 우리가 그 사녀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나스.
1: 마, 아도노, 나미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나미소.
2: 아무튼이.
3: 마이트 투
1: 파이브.
0: 미라스 노래 수타 누구나.